하롤기 권젤 따비리 버붐노 먹부 따람 녹저리 구름저리 나시기 더람다 부자락리 잉글리시톡 더람마시다 Empowering youths through education, skills and opportunities 하이리바 히라마시다 허직허직 비슈누푸르기 데뷔티 커미셔너 오이나 레비리비 부자 엘랑범가 우나두나 와리샤바 우나저리비 가이트리 사랑템

0: 아이 쫄비가 사고는 힝리버 미워이 싱부 한탄의 기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이 싱다 따티 다워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am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a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 the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Tongan Tongan ba Manipuri film amadi matamise sing. Lantok to na tahan jaribasi. Good morning, Manipur gi thoramdani. Ngasi ki good morning, Manipur asi ki thamjariba. SMS thabi rakna ba thamjariba mobile number amuktang gahna ningshing jage. 9863102016. Number asi da adom na khoida biba Manipuri film na traga na matamisei khanbi rakto na sandok jariba thoram asi bu mapung pahan biyo. Nasigi good morning Manipur asigi ahum subo ina phangjari ba message asi mayang Imphal degi inausa kangu jamna thabirak pani loina loina na inausa gi marup khara ga su ming happy rakli makoi sing adu di wabagai degi salam bimota leishang them rani bala angobi Atok pam top kongang kong degini. Marup sing asina, tabi ningduna, koidana kanbirakli ba isayasi. Lekai pakang hari wa film asi degini, seshakli ba sing, arbi namadi pusparani, sereng ba, nando ningombam, serang liba na biki. Kudol tamzari, good morning Manipur gi thawram tabi di ba mayam pum na maka taminasi.

0: 가령 간다 강도.
1: 바쁜 거 이기도 띠 티잉은 보더네 안 됐겠어 열시도 띠 가나다 기기도 꼴레 뜻비렸겠네 아니나 칼리바.
2: 나 띠네 아코이 한바기 티켓도 부카 비크라 바이바 아이양 와레 한나바 쩌우시다
1: 이마시디 아이바.
0: 이거 나만 하이슈 하이베니
1: 왜 봐모
0: 아이슈 마담상 스쿨 수기 로고 야로와이 항치또 톰 어떠올게 아는 오랜 티켓도 깡나 방쩌똥네
1: 오이 오이 봐모
0: 아 그래 아도 텐그린 해 짝통 어떠올오더나
1: 아도 이마 아이온 통으로라
2: 오 야니 야니 야니 이마 좀 통
0: 쩔러 쩔러 아 나마가 노미 짱는 해 통으로
1: 오이 봐모
2: 라라 할마, 뭐 봐봉어, 사 탁집으로 잉크러니.
0: 예, 훈이 아이디 바우시 바리에다 가오루래더나.
2: 오, 시엠시 엄마가 가득시라.
0: 아, 야라니 가오루라노.
2: 하여튼 우리 앵무도 아주 차오니 잉이시보.
0: 오, 능기사세.
2: 아씨,
0: 능 반부시 니시디야 봐. 하이엠무기 뭐 복도는 각지영이는 복선이 해비.
2: 소복해 복사로. 가양 먹고 있는 로네게 시댁이 디네 아이네 로게가 아이네 반가다 벌라이트래
0: 난기시부 사우리 외교로 아이기사부 능을 론다나 가난을 론도지
2: 나모우신나니다나
0: 보네 능 나이도 좀이네 마마
2: 아이디네 누가에게다 먹고 이들어보니 헛다 함다나 싸다오라니 다보 까맣다 야오로 이수신 뽀뽀드나래 까이 꼬드나래 요리니에 뭐이 바보
0: 레요 이수 빈신스가 더버 다니 등아이래드나 아데이디 굴수 잘라로 이수신네 이 꼬이 꼬이네 파말라가 와리리돈래게 아도 마마 능 나수 마얌세네링에다 아이부 가디미라이누고
2: 아시부 와니는 강제 사이시모 한우 당신다 오 빡드리 빡드리 마우사기도 캣도 비로세 아도 뭐이 바보
0: 아 그이노네
2: 거기 이모 아니도 마사 코파자마
0: 그이노네 마마 능 하리도 봐 능디 가다이다 감동노 우루리바
2: 오 나사노 파사나토 무네네 마기 포데 잉할라 이바 파자크레 파자크레 아와 아빠한테 해 야우디 마삼마나 구수구면 왕나 사우리바 솜비라나 사리바 파자크레 사니 뭐이 바보
0: 나띠네 마마 낭가부 가나니나 파자기니
2: 에에
0: 나띠 나무싱두부 낭무 파자브라니
2: 오 이모싱두나네 얌헬이다
0: 하 아이기 사싱나 칸비 이모부 소야브로 파자럼니
2: 아두부디 마파기 마사니두나
0: 마사누 보아킹할래
2: 하
0: 이모싱두 마사꾸두 얘기 아 본싱들 허우만
2: 이붕어 산다 사디 워킹할래 애드나
3: 호이마
2: 시담 들라고.
3: 그래야게 뭐.
0: 하이. 낭 담모가게 바우 방어로 브로.
3: 바보.
0: 그래 하리야.
3: 바보. 담모도 담마다 가나다 살아낸 하이.
0: 하. 담마가다.
3: 응.
0: 어디 어디 그래 하리.
3: 아 마스 파우다 용로션에 보거나 비우.
0: 응.
3: 제일 가르쳐 타라게 나이.
0: 아.
3: 어 바보. 담모는 용시 마토람 땅 합닝만.
2: 말이 수르치다 아마수 하밍이 봐.
3: 보이마. 담모나 하이슈 하이베니. 아이슈 마토람 땅디 합신이 칼리.
0: 아.
3: 마. 마탕 타르디. 아이슈 루팔락다라 크레히나 달뿌야 버리잉.
0: 호이 호이 호이나 밤부도 방톡부 따레드나.
3: 바보.
0: 아도 낭아 다리 깨야다 정게 하리마.
3: 바보 아이. 아이게 수티르 왜 그다음 시에 님이 많이 걱정하리. 님 토바브니 밑에 정도 버터르게. 델리다 타암레가 두바이도 마탕 타르레이도.
0: 아, 바래. 야래. 아, 낭슈 나사도 호망 할땅아래. 아, 이루를 전화부터 오르러.
3: 호이빠고.
2: 나이코.
3: 가이도로 힘마.
2: 낭기 폰도 학래가 못 빌어모. 가이놈도 이행게 따오네 봐.
3: 오까리 이행게 하이노바.
2: 오 항저시 내 삐드 빌어모. 포도 없는데 이행게 따오네미.
3: 그이 맛이 되어봐. 세세. 아, 대리 너무 남무라 놓고.
2: 호이.
3: 포도 세 포도 없네. 세.
2: 가다가.
3: 세세 이행 오지.
2: 호호. 야래.
3: 다 이루자 보상 이거 마.
2: 호이.
0: 엄마, 나 사싱나 한덕 융크르톤을 요션하니니시
2: 아,
0: 아이 강해 안까무니 해 엄마
2: 많이
0: 너무 울라니 꼬이로로
2: 모이 마땀도 여럭드나 따오리미네 모이 바보 잉오
0: 아,
2: 아이나 하이버 포도도 뚜
0: 아이, 까다이 논해
2: 뚜뚜뚜뚜뚜

0: 확실히 남부진이 아마네가다.
1: 아마 아마도 어어어두두두두두 시들레이래. 하자다 영혼에.
0: 시슈퍼진이네. 신나서 안 오빠 까름 먹이네.
1: 한기 한기.
0: 아아 야이 야이. 아이는 핵밤 이모부도 토이. 아두 엄마 까리 람다기노 까나디 마사노 하이디 능 항드로.
1: 오 아마나 까나다. 아두가 아마나 시카다기니 하이. 아
0: 까나다 시카. 예 예. 하이. 까리 도롭자노. 토이번이 핑핑의 정력이시나.
1: 호이니야.
0: 토이바. 아 까리 레르게 농도.
2: 다가. 다들 까이놈네네 다들
1: 라오 시드 파모라 오사 해라 깨사 타키지
2: 아 야레이테마 이 사감타 탁자를 아 쿠라보라 자오이도 주고 살루더니
0: 나티 깨도 오르기니에 토이바
2: 아씨 다들 이 자누 파움 주부도 루피 아마 제레 에
0: 아두기니 움 주부도
2: 호이
0: 까이놈이 토이바 넘기네 사싱시부 마양바 홍기바 타니 등아리다이네
2: 아씨 컹들들 다들 나나 오지 꼭꼭아오리
1: 뭐 보라디 감독니 파나 파나 버신 바타바니 토이바
2: 데마
1: 난 쿠트칼레네 나마우누피 아홈네 세바타 오바타레바 나사누파두디 우푸강톤산 바야오리다이네
2: 오오오오 아두부디 마쿠타 시엔 갈가부디 독자레
1: 아두 토이바 난기나사 얌제르 수네 나 얌파이다
2: 이카라 이파리바
1: 나사 싱제 심파마마마 파이두나 시엔 독자레도 나우신나 버솜타 야오디
0: 낭나 야모데 하이닝이시 하이독버살루시 에베네트로
2: 호이 아두기네 라이지 다르이마나 끌라이지
0: 아 셋뼈따레드나 아두디 토이바 카르그는 서시
2: 자시
0: 아 미니 턱도 왕앙키니 아 아두 아테이디 까리까리 다나세바
2: 아 가슈 톡타신 떡닝아일리트레 하이독버두덩 잡히유
0: 아
2: 아두디 아이 쿠라 보라자 호이도 암튼 살루기
0: 아 바레 살루로 아이 술루 산나부터 오르게

0: 바부아 이 신도 그래 볼키시 하이브로
1: 아 야래 야래 그런 신어고 내려니
0: 호이 하이마 시기 예로 마수기 굴랍 시수 사도래네
1: 아 아드님 해 마마 영어 아 삼프라 시쇼바 꿈시디 파잔 반도리 담리반 마히미암시 용네
0: 호이니 아이디 우부 우루드래네
1: 아 누구네 아 소원기 레이 신세 신께등 사이비로 오세
0: 호이
1: 아이 이문해 마마 에코이디 용세 마치 우시가 까야 대자네리 문 이문해
0: 호이
1: 이사기 보타가 배워디네 대고 코이기 용시군바 마뚱데디 강대야 우지 파오이 오네디 에코이기 쇼아이데디 레이트리 해 마마
0: 시엘상라디 파자바 하이브시 마사나 타브니 까야디 야메 용시 사브다 상키바 시엘마얌도
1: 마시 이폰은 먹시 이사 생기 마팔나니 해 마마 yum haira mina sabu ngamna daba matul manga gi
0: imo haira lai masa man bagakta sidagi hena nuai babu kada gi lo ru doino adu bone moi pabo aina nuai taba madi lai ri da
1: nati kari le re gi ne haire si ba
0: o imo ani si ga ge lon pauna da
1: si adu gi wa ho re adu di kai su na te to ne di ne na le mina ga dum khangje ro gni no ke
0: o imo wa ton bi Rajasthan ningon sigi dine mana ngam bodi aisu khara khara di lochen banga me adu bune namong nupi ahal canada ningon sigi di ai karem ta khangjadre koi
1: ya moi foreigner na ngam english di ba nang dilar de ai phaw lochen banga ngam di he mama adu kayam guine ye ne khara le ga ma su mai te lu na adu ngang jer ani ke
0: hoida hoida haujik dine ingi ta khaga khangna ba ai bune
1: oi oi adu ta re de na Aduh, mama, awak pelai dri kalibai koi ni mungsi. Awak pun di leri nih. Hei, masih tenggel leri dia pasai tapi le dong nih, mama.
0: Kau ini, kau awak pelai lagi ba?
1: Oh, isu apa?
0: Yeah, aduh gigoi deh. Kau ini, kau ngai ngam dapat tau no?
1: Kau ini asyik mubaran ya, mama neng hari semua.
0: Yeah, imo nupi Elizabeth se. Mama ipangga dapat tha, aku kata ngai rabani.
1: Ha. Aiki mita isu ura doba.
0: Hoi.
1: Nanti nang dia sukui nungai ba pau sih punah nai ngonda hai di kayu geba.
0: Oh, aisyukui diye kang ba.
1: Hoi bi mamang dia isu do amuk teng pu.

0: 얘는 숙례지 또 이럽니?
1: 뭐이 바본 뒤에 나게 토이브가 따나 비리 보이네.
0: 따나가 요한네띠다. 토이브는 뭐 수우면 넘대포 아마나밤
1: 아마나 코나삼
0: 아주 누가이로 모이더라 봐.
1: 누가이럽니 뭐
0: 모이는 누가이로 가라 한적이 하이웨 요한이다.
1: 호이
0: 우기부디에 거의 수시대이디 마탕 꿀어로 희수 뺀자리에 뭐 하라 가둬 봐.
1: 에에에 아이디네 수아이 하이즈로 있고 뭐이 바본아
0: 아유네
1: 미나 하이네리 봐. 마사르기 마수는 눈시베 헬리하이 마시부 숨바자로
0: 숨람도야 미네디 얌하이니 두부 코이디 강드리다나 하이잉레이르 칸데 칸바이두니네
1: 마시 숨람다이다 라이메나 마수지게 하칸다네 이양카네야바
0: 호이네 난슈마망기 이비엠사가 얌라우나 호이네
1: 아이디네 앙아 하칸다네 미게라우나부시 온토 오나 탄자카레
0: 아 까리 아 낭노 호지 하이두부 앙앙 하칸다 미게 라우나버시 원포응 어떨래봐
1: 호이
0: 이게 마 능 두나 목숙 가오이다
1: 이
0: 시안이 지가 하칸다 나트로 마닝래까이기 이때이 뭐 보니까 혹시 파고 공어디도
1: 호이디
0: 아 어디도 순내띠 아무탕 무상 아이더로 오고
1: 야래 까오긴 기다려 보니까 아이디야 맞다 보니 싱루드레
0: 능 순에 마싱디 마타암니 해 마마 이사 사나 또 뭐냐 람파크다 본 사나보다 두 신주나 먹홍 속보두다 나사기 속보대 이행을가 아힌 주파마 뚱던 갑툰을 입은 남미미네
1: 아 생머니 뭐이 바보 님이 또 탐오이까 얌소 이캉브라
0: 아두 다나티다 낭디 자자 얌타위다
1: 에에 까이 떠오리바
0: 나사 누파 이아이 파바부 아 후음과 떠오르때 두나 모이 와자투 뭐냐 감라우다 쟤이나 갈로코기
1: 뭔가
0: 미기 스쿨도 살라가 란 떠오르다 우자투 뭐도 통나오다 릴러가 신기
1: 후이니 아저기 뚱득이디네 우자투 뭐도 아참파보고 기드래
0: 오낭기 부대기 우자투 뭐도 트랜스퍼스 크리드나
1: 아두기 와부디 모이 파붕기 수야암라이다
0: 아이기 까리려 하이로우네 하이로우네
1: 오노 마칼렌 타기 눈 딜라마다 나사누 파토마나 사상도 툼누나 레라가 모이 파붕나 앙앙 레람 드레나 코이라 우라우르가 푸키드 총데라가 티바도
0: 호이네 아두 부디 담바도 블라르브니코
1: 마네
0: 아이기네 미미토 미우카세 아 라와일루톤 샷카브니 헤 아이네 걸리세 앙앙도 푸키드 다게 신이세
1: 마네
0: 아이 그도네 줘봐
2: 아 야이파바 불러 히브로
0: 예 마디야 까르푸르가 토키브니네 능부 까리와리 레게야
2: 아 좀나 좀마 사이파우데 토민네 루시엔다우니
0: 오오
2: 아 거기 내가기 미싱나 다이볼기 양앙 싱시 마샴데 강네드레 아두기 숨코 토민네 루시엔다우니다
0: 강데 토이바 능 하이브금 번다나 가남탄에 삭강드르브니 도루시 까야암디 구이레 모이니 움시들 에렉트리샤
2: 다이보 앙앙 싱가 융기 미가 하이브디 마마마 파싱가 꾸이나 레미너럭다 바 하이브세 능시나 보왈 이 하이너브니 고타이보
1: 마네 토이바 아둠나 얌 하이네 앙앙 싱두나 마마마 파오이 무슨 구미라 이럭바 능시나 보기 마리 한테라 이가 하이나 하이에바 아두부 아코 이샤 싱제 하우직 파오디 따우드 브라이네 칼리 아 토이바 낭부 오이나 마이토 보 오브라네
2: 아 우디데 이테마 이때문에 거기 양양신이지 아시 양파이다 쿠파니
1: 아테 라이리 세토이바 낭부나 사 양파글레네 이나우디 아하오 양사르마니코
2: 스캉데 이때문에 아 라이리 바 코이노 부카리 아하오 자니게 노무노무게 아팡아 팡부스 자하이두니까
0: 아 나테 토이바 이나우부가 시시 까리 인상사기
2: 인장
0: 나 사이 수망다 나 수신게 이거 이거 신나나 야암나 하우노 사부이다
2: 아 사이 인장 누구 아 어 빵이로 마마 강어오마 잠풋 아마 아대기 하와이 통바 아마 강맷 아마가 아스캄데 다다 하우 하우도 마 티엘디 야메 자레 이모 비싱지나 해봐 갱꽃 아마만 피로코다 마텔 어우 마리디야 좀 쇼이드레
1: 누아이디다 코 레이마가 이나오거디야 이몽 루피 어우 마리나 세바 따우드나
0: 토이바
2: 다다
0: 내야 먹게 너무 한기네
2: 에 한기 욕게 있는 다다
0: 토이바 이 쇼싱시 얌 눈시 하이네 눈시 이브라
2: 다다 까이 눈이 이 쇼 눈시 이바시디 까리가 장담나니 응
0: 에이
2: 눈시 이브라지 않니 코
0: 응
2: 눈시 이브라 눈시 이브라지 않니 아이 주네 미나 아이나 볼 거야 다시 그럼 뒤에 봐.

0: 아우식디 강에 따다 시그래.
1: 따다
0: 호주 하영바이 강거니. 다보와 수르가 이용다 할락보다네 이 슈기 공식이 먹고 올다보다 빵걸 가세 강갓 강칼레 이자니네 따다.
2: 나는 아이시나디 이 슈지 야무농 시버 자루 내 토이바.
0: 시버
2: 아두가 내 토이바 이나오기 이몽다네 이때 이문에 깔락바 마술라이리.
0: 예, 아 거기 이몽다 깔라 이봐.
2: 호이 이나오기 뭐 어흥머리세 너무 더 진다보다나 누나 내 카노세이나 밤마따 야우디도.
0: 아두마디 야우디 이때마 뚱다디 강대고 하우지 파우디에도 그 마마따 라이디
2: 떠오르다 뚱다수 떠오르다. 토이바 라오카다 파무세 바틴세암도 바이비로 하이마히 셈게 하이타우시라.
0: 야이네 이때마 탁시
1: 하이고 뭐더나 토이바 이몽더 장치 하이마히 몸토시 나
0: 토시
1: 토시 라오라오라
3: 마, 바봉디.
2: 레이브네, 레이브네.
3: 오, 바보, 바보.
1: 아, 가리 이야기네, 헤이.
3: 아, 엄두 토비로 바보.
1: 가리 그 도바.
3: 바보, 에, 타운 펌다 해 간다.
1: 예. 그이노, 마땅 키탄가 존재 아닙니다.
3: 시야를 바보. 이나우 루무기니 하이드나 얌깐 능앙나르 수디도 로르꾸니. 시대기에는 존타바 야로드 바보.
2: 아도 뭔가르드나 엄두디 예우드나.
3: 시마. 마두 야두고 만디에바 가나다시 야미시된 거 그러자니 왕나 무가만데 야 본디디마.
1: 호이 호이 야드랍디 사트다브니니
3: 호이 바보
1: 아두 시기 뭐 뚱다 다 가야 무레가 디톡보야니
3: 바보 마두 이 하이봉음데오 나한 와이게네 그치 야만애들이에바 미샤 로토로신데 소 프로블럼 냠레. 아이니슨 칸부데 바보 제이 세이 따로 묵기 맞던데 디 플랜 도부 야가더라.
2: 에, 타나 떠봐.
3: 호이.
2: 세이 망아 따로.
3: 호이 마.
2: 아스.
1: 에 코이 부디 에 코이 오이랍쇼. 이모우 비시네 누가이 가더니 해누 빠마사. 이모우기 갈라가 아이디.
3: 아보. 엘리자베스 영는 석게도이니께노.
1: 하.
3: 마시들리 호부야로이. 이마이냐. 마가 마케팅 안 뜻을로키게. 하이 아드 부나 보시카라. 럭슬로게 떠보니마.
2: 오케이 바보. 가요로게 와감 땅앙드는 뜨미는 레이시보.
1: 가리잉앙우 하이브노 마마.
2: 나사노 파나 하이리세. 에코이 숨야르시 하이브로.
1: 야디엔 가리 하이루도이노네. 하이루보기 가리 수카나 법함레로이네 마마. 샷카사. 능아이네 칼리브세. 마코이노디 캉바나티네 헤이 마마.
2: 아두고 모이 바보. 나사노 파나 사크르수. 나무시다디 사키다나 봐우다디 함비요.
1: 마마, 아이 감라로다. 모이기 닝부통나 봐둥 떠오적졌어. 야라, 공사수 하이터 그래. 아, 넌 사나 권상자니 하비도 사토그로다나.
2: 아이 살라로.
1: 그이노 살라로 해리시보. 넌 부고도 부실도 욕토옥둔다 탐라베니.
2: 야래, 아이 살라로이에. 아이 사나 감도 밤자드래. 아이 아이 헬마스나루 파마타 팜자드레
1: 아이 두민 하클레 토이블
0: 저 샤라든 샤라든 샤라
1: 토바 하라라우 쇼몰라
0: 아아아
1: 제 판질라우시
0: 아아 에 야레 타고 아이 파머 아이 마이 하이 야레세 카포세 마부글라마 아이 슈지 마부글라마 말레 닝아이도 우르지라 아 다다 사나토 마부
1: 아마디 레이티네 이모는 비가 마마나 보면 오는 년에 토키비니네.
0: 아이고 너 오늘게 한감시도 탐자는 게.
1: 아 야야야야. 아 두대도 탐아.
0: 사또 뭐나 마하영자라니에 한감자닝이에 두대 비자닝들 보라. 그이뭐 때문에 학장은 믿어볼 거이 뭐.
2: 아 그슈똥 뒤에다 토이바.
0: 이뭐 얌농아이 뒤에다.
1: 토이바.
0: 따다.
1: 아이코요 돈보부 하이잉설련이 하이브.
0: 아 호이따다 앵원데 아주 많이 하이브네. 마슈 아니 따다앙앙신 능아이 또래 아 호래야 목 라게
1: 호이
0: 아이찰레찰레 이제 마이찰레
2: 호이 가이노 토이브나 호지 하이름이도 보 아코요 돈보수 하이잉설련이 하이브. 아이코 이사싱신의 칼리시 북가리노네 뭐이 마파 마마 오이바 코기다 부터 칸드라브라 칸드레 모이 빠보.
1: 아이 코다 마마. 아 또 온번에 토이부터 좀나 좀 파기 또는 보이니다.
2: 사우리 상이 마 코이 미워야 하이드나 코이 무엇이 토이다 보면 야우리에.
4: 마! 마! 코이 뭐 하는 콩디지나?

0: 장 한번 들어봐봐.
1: 아, 또 온바.
0: 바보.
1: 능보 하잉 잘려니 하입시 주무라.
0: 허이 바보. 다모가 해양 분은 들이 복점이나 크게 타고.
2: 아도 나가 코에다 하나 할배니까 이도 위. 하.
0: 이마 하나 플랜도 보나 띠어. 나랑 그 다모가 이 코니 하이네 분이. 소나리 코이 마붕도. 벵곡다 데띠엔 데사 크게 타고. 마붕노수 모이 패밀리 분만 남는다바 라온 하이락바.
1: 하이리 시네디. 이모은 우피 소나리 수 형은 썼더우리.
0: 허이 바보. 마수 형들이니.
2: 아톰바. 낭 샬로. 이목디에 코이가 숨레미나 호라게 노일 오이나서 카가나 파가 이게나 오이 호고다 봐도 나 코이주 크라 칼로 까도 게이붕어
0: 아두 부디 삼만에 디마 나 안가쇼 이마가 바운 카클레이 디디
2: 마탐 누가네 호치까디 얌 캐나레 아 코이시야 할로 오실라 에 빵글 타우나 역실럭드레 호치띠네 우와 칼수 손질레 에 이마네네 이목신가 뿐날레 미나 봐도 이마 빠미
0: 이마 세세 와컴 얌 손톱 만들어지 아둠네 칼레디야 하루 해봐 에고네 이만한 하이시나디 용시들레레시 에코이 타보잉한 가시 로인 두어시니네
2: 나티 노이부 아이나 타복도 하이부두디네 이마 하이디고 노이나 자크르바수네 이목싱시다디 에코이글레 미나바 야이드나 미동나 코이수 이사 이목싱네 세바타고도 파미
1: 샤샤 마이케히 머리 색발는 코실라바 마토홀 망아기서 어르바 용시다 알루에라바 이마 이빨레 우리 하이바시 마땅디 나 코인 님책을 얻고 야래 아이 코인 나 코이 아니 뭐지 아예 복가리 뜻비로 다이방 대신 리바 마마 마빠 오이 부싱네 누가이 잡아 밤잡으세 마사 오이 부싱네 야이 파마 미토이 미헨 보고 이봐 아토테 니 코샤샤 너 이쁜 시대 마이 박보도 오이 오고 샤샤

0: 이 카레에는 깔린 비유합이야 들어. 아이는 밤부터네. 사우르바이 그 용신의 이수는 센송도나 산업다. 갸우갸우라우는 콘탕에이는 닌 공부도닌 해. 아이는 밤이죠.
1: 오와도 외래가는네 라이기 강심마사모모 해 양비라시오.
0: 아둠도 없네 바라더라.
1: 카이노 산업 빠시네 통할롬디 상내시부 가다이살루리잖아.
0: 마망을 가이다 시험리버 풋볼 그라운드 잉룬에는 도이도 시킵니.
1: 마팅방
0: 하이
1: 웨이니
0: 방신 누가이노 아이디 방은 하이리미
2: 마 깨움길에 하닥바
1: 마
0: 하우웨이리 아야 람파 토리 두부 농원디디 카리카리 하리
2: 아씨 아마 하이리 바보 시엘카르 마팅방 우가이 하리다 아도 이슈 방이네 아도 마이도 아메
0: 레카이 군기니 방에도 미사시디
2: 마 일리자비티
1: 컹디니
0: 아 도이버 그럼 저쌓기니 토이북이 머무신나 이용도 피샤브도 아 이모비 타와이다니 영자가봐 피샤브 연구설 이모리니
1: 이봉아 써 아무도 돈을 거울서 써
2: 후이마 마이콜로기마
0: 하여 그는 영자선 우게 도기네 노이버
1: 오 마로 마리 파운에 보시나다 마는 마이티론 강보도 후이마 양지나 와와노 보도 아이암 노아이티야바 써로 써로 써로 이봉아 아무도 돈을 거울서 써
0: 미일로네 부디네 파이케노 강보서 부조 이렇게 들이니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봐봐.
0: 마마.
1: 내 봐봐.
0: 마마. 헤이, 서울도 쌔님 땅 아무것도 모르. 너무 빵, 너무 빵.
1: 아이디 좀 잘 오려드나. 아스, 아버지께 이 망도.
0: 아스. 아이는 바락도 좀도 서로 악대수고 덕나북이 됐살라가 와리 와다이 사도 농아이며 밤을 우워이던 하이베니 낭수야디
1: 낭나도 나다 하이 아이는 미기대 파모라가 까리 와리 노아이는 사가다 우리 시보 미기디 마사 마모 마수생이 와리 낭단일 이르까다 우리 세
0: 마마
1: 마코이 와리도 아이따닝디에 아이따닝디에 보이바모 아이 사승도보 아이 거기 낙담을 하늘라 로이다바로
0: 마마
1: 아이 슈기 상담도 야무닝에 아이 슈퍼닝에 뭐 바보 아이 슈야 뻔닝에
0: 낭낭이 왕도 먹네 아이 슈피 구딩기 탕탕 저리비세 야트니 농무나트가 농무디 먹고 소이다네 거기 낙다 뭐이나 아이 거기 망들 리업러분이 또 낭아이가 민가 부탁하니네 마마.
1: 막고이네 라가다 우리 모시부. 낭아이네 시그라마 뚱대로.
0: 마마.
1: 이사싱아도나 마마이기 낙다 라가니 하이바이 타자드레 뭐이 바보.
0: 마마.
1: 아이 타자드레.
0: 마마. 에이, 마마.
1: 아이마. 나 애가 강우디. 까락 들어서 꼬우룩 봐야 들어.
0: 아, 꼬우 들어서? 통어, 뭐야, 쟤들 내렴니, 칸니, 까칼 입니?
1: 쿠아, 나봐, 누가. 낭지디에 봐.
0: 나띠, 낭부, 깝렴 입으로.
1: 응, 깝대다.
0: 나 사도. 이 행부자들 시기 돈 오면 야지 더들래 이런 거 해보세 형은 야다 봐
1: 세세세 피로란 거보도 못실라니 시도오이나 판비로 아이고원들이 돈 오면 야들래 이가이는 얌강다이네
0: 마마 아다 도이면 소라떼기 부기받달 가오세 마슈우면 야 무슨 염찰러가 사리시 예우라오네
3: 아, 라라라라 슈자라오 라라라라
4: 아이디 슈피요
3: 오 저 로인 동네
4: 슈피요 부부
3: 오 또미 능아클래 요새

0: 那我不等于能阿子来有个多少个因为他用不败个人来打的没修上来吧啊哎呦这不拿能给这这这这这边边能给这这这这这哎呀哎呀哎呀那么能用你来吧我一起的吧这是奶奶叔叔推拿给这这这老老老啊是那没不来吗给
1: 老腿不是该呀的么不怕了吗我妈妈
2: 哎过去来不得的我是你托他们的人哎呀就是我就是哎过去拿的来人不得我是你的人你过我一把我
1: 妈妈来我一颗把一把一把我的里面的我的人心不能该呀이수생들이위는나봐아이게탐오이들로또나탐락뿐이네마아주뭔가시디와리신세다비나발리때만에탐오이들품는아주막샛기바다아래다고마마
2: 이에오마코이바보토이바기마슈마사아시나각파이각파이탕아가살리바콩탕세농시드라이고
1: 농시양농시아이기세아오르면용시드디공시이기만콜디농무따슈따바바팡드레따바팡니하이브슈타자락드레네마마
2: 까나기폴노
1: 나사노바알기니아이디바이라로
2: 까다이노아이원다무따피로
1: 是是是
2: Hello Hello 이봉어
3: 마모
2: 가이다오래한닥띠꼬이나포언따오락드레너이마코이부까오르바나트로
3: 아두기나띠이마한닥세시티젠원덕이카라센톡진진따오바아두호직부디로이래디마이마아이코이냐가나다기시티젠십팡리하 아두가이마하나아이기네야아나고프레야나무슬러우리
2: 이슈싱디까다이이슈싱도이마야모닝이아무도올라오니에붕어
3: 아두앙앙싱디뚱바호드리이마하이잉네아이올라게
2: 이붕어누이부까랑까안다토올까도이노이마누이부야모닝이이마코이네시드링에이다이남시대이슈싱도뽀봉감링에이다아무따디라오바까이덕에이소싱도나아액디야오드바나트로
3: 야오디마
2: 이소싱기다무따이마나누미트코딩기마푸기마팜다나아액야혼비노하이나토니자리바니이붕어이소와도마디리스콜자빠하우라바라
3: 호이마
2: 이붕어이마기나간시다이소와마땅디뽀오바팡알루바카라레레가디이소싱부마보가이나뽀방감바기빠간돌라이라로이에너이마기아닌것에아무따디통할로가이다오게이모
3: 아이모홍연기이마이마아이시환득드니야셀통기아와하버크랄라이바어젯부디야래이마코이드셀가다락다부수얌꾸이리마아도이마코이드수하락대하는셀가라이다락이마
2: 이마신밤따라이때다락하노이마코이시엔기사나펌레이트레노이노이부미오이나바호나바다시엔기아와바레람바네아두부하우직디피아레폰타모이부오폰타모
3: 응아이코이마아바봉레랑또바헨미오아이바봉이권젤따다수양꾸이리마바봉부아나에그여부로이마
2: 낭바봉레이테타벅자토키에낭바봉와칸얌나누아이리아나에가맞다야우디에방글야암나깔리
3: 이마사나톰부디폰그따록따라보
2: 마수따록따박구이래따박신마기워이리니따록따산우다
3: 마수한다이마벵글로드네플레이트나마로브니아도기센톡진진가르떠오브기워이리니다아이아이비디오콘도할라케이마
2: 야레이붕어폰타모폰타모이마기이붕어나코이마부누시드라브로이마기나한테나코이부와묵달라오까이다오게

0: 소싱도 이마기 민망가 목다디 올라오 보이부고.
1: 그이 논나는 떠오르시고 뭐마 능붕아오르브로 이 능인데 도세 이 문엄들이네 뭐마
0: 나오래 아이 나오래 눈치라봐 이사이 수신기 마이 통도 운행만 아이 나오래 이수비요 아이기 수신도 아이 남시다 묵다디 보자기 뭐이 바보
1: 뭐마
0: 아이 눈치라봐 이 수기 공지 막골도 아이 뭐 묵다디 따한비요 아이 뭐 묵다디 따한비요 뭐이 바보
1: 엄마, 엄마,

0: 이때 이모가 할락부도 나나오 나나오 아이저런 게 없다다
1: 파리 돌봐 아이빌 능수보타자루로 봉쇄 아니헨 그래 농가한 기분 하려니
0: 어휴 따다 누디 아주 허린 까리군바 이때 이모나
1: 아 호이호이 아이 까우럭게
0: 아디디 통시
1: 저를 선포 아이 내 때문에 기분 나 아무것도 좀 못해
0: 어 바래 바래 따다디디 아이 용자래 아,
1: 그 이놈 마마 당무고 호식 파워 뜸들브라 아이 뜸들브디 나 사두야 하면 속실년이네 이해 아이 뭐 시기 포도 오신가 시기 때 영어로는 하이브시 능력이야

0: 좀 들어보디. 나 사두야 하면 속질년 이네야. 이해. 아니, 뭐, 시기 포도신 가시, 이때 영어로는 하이브시, 낭내기 아더반 이따 고, 마마. 낭봉 학도 또 묵게 두게, 마마.
1: 뭐해, 바보.

0: 갑자기 공탕 녹락나 버리. 아이 욤도다 뭐 한나 장년로 하이네 와사크. 아이 와사크 치마 땅디 아이 강락에.
1: 이마 이 고일란 크이마 고일란 크이마
2: 고일란 크이 아이 좀 와이신 했더나. 그립다 해니가 이랬지 이마. 제 통신도 한도
1: 뼈. 그이 목도 갖고
2: 이마. 제 통신도 한도 뼈 이마.
1: 그이 목도
3: 갖고 이마. 이때 이마. 아빵 만나 짜식니 칼라가 막 호이나 하이지 없이 아무때디 야비우게 더럽게 이때 이마.
0: 토이마 아이디 마틱 사드비 마마니네. 아이니 마틱 사람라바디 막고이 싱어시나 아이부 미라이를 보이다마니네. 맞다 맘마다 아이니 막고이다 하이지 기버싱도 막고이까나 맞다나 따비키네. 야래 야래 살크로 나 코이 맞담 쑥부기 오이나 아이부 까오봉가 먹어 이제로
1: 나 때이마 와주기 하루
2: 그까 이마 시험도 템전 비
1: 아무도 템전 비오
2: 에코 이마 보드는 한 번가 뭐해 그까 제 아무도 템전 비오
1: 그까
3: 이때이마 이때이마 와칼라 묵다 바다 비오 그이다 그렇게 앙앙싱 지금은 또지 이때이마 뭐 예문 감리브로 제 이때이마 통정 묵다 항 비오 뭐 이때이마
0: 아이 통항으로 이때이마 막 레이트를 뭐 염두다 이 아무 한나 장려로
1: 이마로 이마
0: 나 거기다 막 짜이나 아까야 강 무원 카라바 아이 뭐이네
1: 이마
4: 하우직 다비리 라디오 릴라 눈 온 카라바 타모이 릴라 아시다 삭남 랑키바 싱디 마파기 삭남다 쿠라이즘 사렛 싱 Mamagi saktam langkibi ayekpam Santi Devi. Machanupa ahal yaifubagi saktam da Chungkham Puina Chandra Singh. Machanupa atomba sanatombagi saktam langkiba Wahengbam Lokendro Singh Amadi. Thoibagi saktam langkiba Chakram Ramesh Chandra. Lila iba Ajit Kumar Laishram. Lila puthokpa Maibam Ishakanta. Puthokpa da tengbangba Athokpam Subhas Chandra Singh. Music ta Lonandro Laikuram.

0: ꯑꯗꯣꯝꯅ FM ꯁꯉꯥꯏ ꯆꯦꯅꯦꯜ ꯑꯁꯤꯗ ꯁꯟꯗꯣꯛꯆꯔꯤꯕ ꯊꯧꯔꯝ ꯅꯨꯡꯉꯥꯏꯅ ꯇꯥꯕꯤꯔꯤ. ꯂꯦꯞꯇꯅ ꯇꯥꯕꯤꯌꯨ, ꯅꯨꯡꯉꯥꯏꯅ ꯇꯥꯕꯤꯌꯨ.
1: HIV가 사고는 힘리버 미워 신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더 위로이다보니 까리곤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나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 미워 신다 따티 따위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 마톰 프로퍼티 문나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da loina phangbigani online na complaint taw 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 bi HIV AIDS ki maram 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na call taw bi amu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Akashvani Imphal Pungphumase da hause good afternoon ladies ki thawram da lawbi rasi makhal mathel ki thawram da Apunbana Pangalni, VLF, Bebia Pandit Lekai, Thauram Lantok Piriba Singdi, Ayakpam Priyobala, Amadi, Ngangom Ibiayma, Thauram Puthokpa, Thokjom Renubala.
2: Ibiayma nga se kwegi, Good afternoon ladies ki manung chana thamzariba makhal mathel ki thauram asida, nga sidi, singjamai wama khetri lekai ki, torban lambida sum satlagalaiba. Bebia Pandit Laikaigi Apunbana Pangalni BLF Nupi member singna makhoisu thauram sida saruk yajage haiduna haibire
3: moigo unaraga kari kari pangthokadoi no haidu khangta banine ko
2: hoi hoi

0: 오케이, 깜짝이야. 이 사람 뭐 뛰는 게 할머니 위험해. 양파전을 사기 하더니 하이디 하이디 하이 먹고 하이진을 보이러 매니저야. 무지개 사실 답답까지 보비게.
1: 시험농아에 이만한 비즈 소마이나 떠오르니 하이브기 노래술래 뛰고 시행 나나 하게 얌 땀나 얌 잉글리즈 이만한 비니에 봐도 만에 시 소마이나 하이럼 무지 얌 타글리 얌 다라보이가 시시 이 사이트에게
0: 민금 가이비오 두가 가벨랩스기 까리고 이네레비 까르마셀 헤르굴페뇨 하이두 자이비
1: 아이기 이밍 히잠 옹빌리 삼로밀라디비 아이 후시후시 뿔만 나빵니 벨럽시기 자한 퍼스진 오이라미 아이나가 잔덕다 코인나고 이마나 비신노 오이기 번네바 오이바디 코이 로테션 타우나바니나 아도 아이노 후시세 코이기 카스터레 벨 페데레살라나 코이기 통주 아픈 바지기 오이나 벨럽세 군가마 토일레 군가마 토이지기 아픈 바지 아코이기 통주 아픈 바 멀티 퍼퍼스 코 퍼티시 소사이티나 아코이 아픈 바 아코이 통주 달레이코 통주 시기 코이 MC 오이나 코이 벨럽시기 오이나 MC 코마 토이제 레이 코마 토이지 오이나 이소 아픈 만나 방글리 벨럽시기 오이나 양 MC 오이나 사세브니 아두가 하나서 코이 MC 더 나타나이 프레시던트 포고 자람이 도바포 하나디 프레시던트 오이선바 아데기 MC 소 오이버니나 타우장 야버니나 에군더서 커 와바 아도 한덕세 모 기당디 곰자리 하이타디 이마나비 아마 신다게나 신다가 바니나 아두 모 부얌 농아 이마나비 기 스마이크 노타우나 바세 아두가 아이기 셀레르 기 마밍나 링젤 셀레르 아두가 이 타우제 MC 오이나 사서리아 사서바세 아타이 타이타우제데 시기 마람제 아코인 카나리바 코인 MC 미팜스다 카리리바 포케제 아코 ꯑꯩꯒꯤ ꯕꯦꯂꯦꯞꯁꯤ ꯑꯃꯨꯛ ꯂꯥꯛꯑꯒ ꯄꯥꯎꯁꯦ ꯇꯝꯅꯔ ꯀꯥꯟꯗ ꯑꯩꯈꯣꯏ ꯕꯦꯂꯦꯞꯁꯤ ꯃꯄꯨꯡ ꯐꯥꯅꯕ ꯀꯔꯤ ꯀꯔꯤ ꯗꯔꯀꯥꯔ ꯂꯩꯒꯦ ꯑꯗꯒꯤ ꯀꯔꯤ ꯑꯋꯥꯠꯄ ꯂꯩ ꯑꯗꯒꯤ ꯂꯣꯟꯅꯁꯦ ꯎꯁꯥꯈꯣ ꯊꯧꯔꯥꯡ ꯀꯔꯤ ꯂꯥꯛꯏꯀꯗꯧꯔꯤ ꯍꯥꯏꯕꯁꯤ ꯑꯩꯅ ꯑꯃꯨꯛ ꯄꯥꯎꯁꯦ ꯄꯣꯔꯛꯑꯅꯤ ꯕꯦꯂꯦꯞꯁꯤꯗ ꯑꯗꯨꯗꯨꯒ ꯑꯩꯈꯣꯏꯒꯤ ꯀꯩꯒꯤ ꯇꯧꯁꯤꯒꯦ ꯍꯥꯏꯕꯁꯤ ꯃꯥ ꯑꯩꯈꯣꯏꯒꯤ ꯕꯦꯂꯦꯞꯁꯤꯗ ꯂꯥꯛꯎ ꯏꯁꯤ ꯃꯤ ꯐꯝꯕꯅ ꯑꯩꯈꯣꯏ ꯊꯥ ꯈꯨꯗꯤꯡꯒꯤ ꯇꯥꯡ ꯇꯔꯥꯁꯤꯗ ꯐꯝꯖꯩꯕ ꯇꯥꯡ ꯇꯔꯥꯁꯤ ꯀꯩꯒꯨꯝꯕ ꯑꯩꯈꯣꯏ ꯔꯣꯇꯦꯁꯟꯁꯦ ꯀꯩ ꯀꯩ ꯏꯁꯤꯡ ꯆꯥꯎꯕꯅꯤ ꯈꯪꯗꯦ ꯀꯔꯤꯒꯨꯝꯕ ꯄ꯭ꯔꯣꯕ꯭ꯂꯦꯝ ꯊꯣꯛꯂꯛꯇ ꯑꯗꯨꯝ ꯌꯥꯡꯊꯣꯛ ꯈꯣꯠꯇꯣꯛ ꯇꯧꯕꯤꯒꯣꯃꯦ ꯑꯗꯨꯗꯨꯒ ꯑꯗꯨ ꯅꯠꯇꯕꯤꯗꯗꯤ ꯇꯥꯡ ꯇꯔꯥ ꯇꯔꯥ ꯈꯨꯗꯤꯡꯒꯤ ꯐꯝꯖꯔꯦ ꯑꯗꯨꯒ ꯑꯩꯈꯣꯏꯒꯤ ꯊꯣꯡꯖꯨ ꯑꯄꯨꯟꯕ ꯃꯜꯇꯤ ꯄꯔꯄꯁ ꯀꯣꯑꯣꯄꯔꯦꯇꯤꯕ ꯁꯣꯁꯥꯏꯇꯤꯁꯤꯗꯗꯅ ꯑꯩꯈꯣꯏ ꯑꯄꯨꯟꯕ MC ꯀꯩꯁꯦ ꯑꯩꯈꯣꯏ ꯇꯥꯡ ꯇꯔꯦꯠꯇ ꯐꯝꯃꯒ ꯇꯥꯡ ꯇꯔꯦꯠꯇ ꯇꯥꯔꯛꯄ ꯔꯤꯖꯨꯔꯦꯁꯟꯁꯦ ꯑꯩꯈꯣꯏꯅ MC ꯒꯤ ꯑꯣꯏꯔꯛꯄꯒꯤ ꯃꯇꯨꯡ ꯏꯟꯅ ꯑꯩꯈꯣꯏ ꯕꯦꯂꯦꯞꯁꯤꯗ ꯄꯥꯎꯁꯦ ꯇꯝꯖꯔꯒ ꯑꯩꯈꯣꯏ ꯕꯦꯂꯦꯞꯀꯤ ꯑꯣꯏꯅ ꯇꯥꯡ ꯇꯔꯥꯁꯤꯗ ꯇꯧꯖꯔꯦ ꯁꯨꯃꯥꯏꯅ ꯇꯧꯗꯅ ꯑꯩꯈꯣꯏꯅ ꯕꯦꯂꯦꯞꯁꯦ ꯗꯔꯀꯥꯔ ꯂꯩꯕ ꯂꯣꯟꯒꯤ ꯗꯔꯀꯥꯔ ꯂꯩꯕ ꯑꯦꯅꯤ ꯄ꯭ꯔꯣꯒ꯭ꯔꯥꯝ ꯑꯦꯋꯥꯔꯅꯦꯁ ꯄ꯭ꯔꯣꯒ꯭ꯔꯥꯝꯒꯨꯝꯕ ꯇꯧꯒꯗꯕ ꯗꯔꯀꯥꯔ ꯂꯩꯕ ꯐꯨꯗ ꯄ꯭ꯔꯣꯁꯦꯁꯤꯡꯒꯤ ꯑꯣꯏꯒꯦꯔꯥ ꯑꯩꯈꯣꯏꯒꯤ ꯑꯦꯁ ꯑꯥꯏ ꯑꯦꯁ ꯗꯤ ꯀꯦ ꯗꯤꯄꯥꯔꯠꯃꯦꯟꯒꯤ ꯑꯣꯏꯒꯦꯔꯥ ꯄꯤ ꯑꯥꯔ ꯑꯥꯏ ꯎꯅꯕꯒꯤ ꯑꯣꯏꯒꯦꯔꯥ ꯂꯩꯔꯤꯕ ꯄ꯭ꯔꯣꯕ꯭ꯂꯦꯝ ꯃꯌꯥꯝꯁꯦ ꯑꯩꯈꯣꯏꯅ ꯁꯣꯜꯕ ꯇꯧꯅꯕ ꯅꯠꯇ꯭ꯔꯒ ꯆꯥꯎꯈꯠ ꯈꯣꯡꯊꯥꯡꯒꯤꯗꯃꯛꯇ ꯑꯗꯨꯒꯨꯝꯕꯗꯤ ꯄ꯭ꯔꯣꯒ꯭ꯔꯥꯝꯗꯤ ꯑꯩꯈꯣꯏ ꯃꯄꯨꯡ ꯐꯥꯅ ꯇꯧꯃꯤꯟꯅꯔꯤ ꯍꯧꯖꯤꯛꯐꯥꯎꯗꯤ ꯑꯗꯨ ꯇꯧꯕ ꯉꯝꯗꯕꯁꯦ ꯌꯥꯝ ꯂꯩꯔꯤ ꯇꯧꯒꯤꯗꯦ ꯈꯜꯂꯒ ꯇꯧꯗꯕꯁꯦ ꯌꯥꯝ ꯂꯩꯔꯤ ꯑꯣꯐꯤꯁ ꯂꯩꯇ꯭ꯔꯤ ꯑꯩꯈꯣꯏ ꯍꯧꯖꯤꯛ ꯈ꯭ꯋꯥꯏꯒꯤ ꯀꯩꯅꯣ ꯇꯧꯗꯕ ꯑꯣꯐꯤꯁ ꯁꯥꯟꯅꯕꯁꯨ ꯑꯩꯈꯣꯏ ꯀꯟꯅ ꯑꯩꯈꯣꯏ ꯄꯤ ꯑꯥꯔ ꯑꯥꯏꯗ ꯑꯩꯈꯣꯏ ꯍꯥꯏꯖꯔꯗꯅ ꯂꯩꯔꯦ ꯑꯗꯨ ꯄꯤ ꯑꯥꯔ ꯑꯥꯏꯅ ꯁꯥꯕꯤꯔꯅꯤꯅ ꯍꯥꯏ ꯑꯗꯨꯕꯨ ꯑꯩꯈꯣꯏ ꯁꯥꯟꯅꯕꯒꯤꯗꯃꯛꯇ ꯑꯩꯈꯣꯏꯅ ꯇꯛꯁꯟꯖꯔꯤ
0: ꯍꯥꯟꯅ ꯕꯦꯂꯦꯞꯁꯦ ꯌꯥꯎꯗ꯭ꯔꯤꯉꯩꯗ ꯏꯆꯝ ꯆꯝꯅ ꯍꯥꯎꯁ ꯋꯥꯏꯐ ꯑꯃ ꯑꯣꯏꯅ ꯑꯗꯨꯝ ꯂꯩꯕꯤꯔꯛꯄ꯭ꯔꯥ ꯀꯃꯥꯏꯅ ꯇꯧꯋꯦ?
1: ꯑꯩꯁꯦ ꯍꯥꯎꯁ ꯋꯥꯏꯐ ꯑꯃ ꯑꯣꯏꯅꯗꯤ ꯑꯗꯨꯝ ꯂꯩꯔꯦꯀꯣ ꯏꯃꯨꯡꯗ ꯐꯤꯁꯥ ꯂꯣꯟꯁꯥ ꯇꯧꯗꯅ ꯑꯗꯣ ꯏꯁꯥꯁꯦ ꯀꯩ ꯍꯥꯏꯅꯤ ꯌꯥꯝ ꯋꯥꯅ ꯀꯩ ꯍꯥꯏꯅꯤ ꯑꯩꯈꯣꯏ ꯃꯇꯝꯗꯨꯗꯗꯤ ꯃꯧ ꯑꯣꯏꯔꯀꯥꯟꯗ ꯌꯥꯝ ꯋꯥꯅ ꯂꯩꯔꯛꯏꯕ ꯑꯩꯅ ꯑꯉꯥꯡ ꯑꯣꯏꯅ ꯌꯨꯝ ꯄꯥꯜꯂꯛꯄꯗ ꯋꯥꯈꯤꯕ ꯃꯇꯝꯗꯣ ꯑꯇꯩ ꯃꯌꯥꯝꯁꯨ ꯊꯣꯛꯍꯟꯅꯤꯡꯗꯕ ꯍꯧꯖꯤꯛ ꯃꯇꯝꯗꯗꯤ ꯏꯆꯥ ꯏꯃꯨꯡꯗꯁꯨ ꯊꯣꯛꯍꯟꯅꯤꯡꯗꯕ ꯑꯩꯈꯣꯏ ꯃꯇꯝꯗꯗꯤ ꯌꯥꯝ ꯋꯥꯔꯦꯕ ꯃꯦꯝ ꯁꯦꯡꯅ ꯑꯩꯁꯦ ꯑꯉꯥꯡ ꯑꯣꯏꯅ ꯌꯨꯝ ꯄꯥꯜꯂꯛꯏ ꯑꯗꯨꯕꯨ ꯑꯩ ꯅꯨꯄꯥꯁꯤꯅ ꯅꯨꯡꯁꯤꯕꯤꯕ ꯍꯥꯏꯒꯗ꯭ꯔꯥ ꯀꯩꯅꯣ ꯇꯧꯕꯤꯕ ꯍꯥꯏꯒꯗ꯭ꯔꯥ ꯃꯥꯁꯦ ꯑꯩꯁꯦ ꯂꯨꯍꯣꯡ ꯑꯃꯒ ꯆꯍꯤ ꯇꯔꯦꯠ ꯃꯤꯔꯝꯗ ꯂꯩꯈꯤꯕꯀꯣ ꯑꯗꯨꯃꯛꯄꯨ ꯑꯩ ꯑꯗꯨ ꯈꯪꯉꯛꯑꯦꯕ ꯑꯩ ꯏꯆꯥ ꯆꯍꯤ ꯃꯔꯤꯒꯤ ꯃꯇꯨꯡꯗ ꯄꯣꯛꯏ ꯂꯨꯍꯣꯡꯕ ꯃꯇꯨꯡꯒꯤ ꯑꯗꯨꯒꯨꯝꯕ ꯑꯋꯥ ꯑꯅꯥꯁꯦ ꯃꯌꯥꯝ ꯊꯥꯗꯣꯛꯑꯒ ꯑꯩ ꯁꯨꯃꯥꯏꯅ ꯃꯤꯔꯛꯇꯤꯜꯂꯛꯀꯅꯤ ꯍꯥꯏꯕꯤꯀꯥꯟꯗꯤ ꯁꯂꯝꯗ ꯁꯦꯡꯅ ꯈꯟꯖꯈꯤꯗꯦ
0: ꯈꯪꯅꯤꯡꯉꯤꯁꯦ ꯏꯕꯦꯝꯃ ꯍꯧꯖꯤꯛ ꯕꯦꯂꯦꯞꯁꯤꯗ ꯌꯥꯎꯔꯛꯑꯕ ꯃꯇꯨꯡꯗ ꯈꯦꯠꯅꯕꯗꯣ
2: ꯍꯥꯟꯅ ꯂꯩꯔꯝꯕꯗꯨꯒ
1: ꯁꯨꯃꯥꯏꯅ ꯃꯤꯔꯛꯊꯣꯛꯇꯅ ꯁꯨꯃꯥꯏꯅ ꯇꯧꯔꯛꯀꯅꯤ ꯍꯥꯏꯕꯒꯤ ꯃꯪꯗꯤ ꯃꯪꯒꯤꯗꯤ ꯑꯗꯨꯃꯛ ꯑꯩꯅ ꯃꯤꯒ ꯇꯤꯟꯅꯤꯡꯕ ꯑꯗꯒꯤ ꯃꯤꯔꯛꯊꯣꯛꯑꯒ ꯑꯩꯒꯤ ꯃꯌꯥꯝꯁꯤꯒ ꯁꯄꯣꯔꯠꯀ ꯇꯧꯅꯔꯒ ꯀꯩꯅꯣꯝ ꯇꯧꯅꯤꯡꯕꯒꯤ ꯋꯥꯈꯜ ꯏꯊꯟꯗ ꯏꯁꯟꯗ ꯑꯗꯨꯝ ꯂꯩꯖꯩꯕ ꯏꯁꯥꯗ ꯑꯗꯨꯝ ꯂꯩꯌꯦꯕ ꯑꯗ ꯑꯩ ꯍꯧꯖꯤꯛꯁꯦ ꯌꯨꯝꯗ ꯋꯥꯛꯁꯦꯠ ꯑꯃ ꯁꯥꯔꯒ ꯂꯩꯖꯩꯀꯣ ꯃꯦꯝ ꯀꯣꯟ ꯇꯔꯥꯃꯨꯛ ꯊꯝꯃꯒ ꯑꯩꯈꯣꯏ ꯇ꯭ꯔꯦꯅꯤꯡꯁꯤꯗ ꯃꯤ ꯀꯨꯟꯊ꯭ꯔꯥ ꯁꯥꯕ ꯇꯧꯕ ꯑꯗꯒꯤ ꯀꯨꯟꯅ ꯇꯧꯕ ꯇꯧꯔꯒ ꯇ꯭ꯔꯦꯅꯤꯡ ꯑꯍꯨꯝꯔꯛꯇꯤ ꯁꯨꯒꯔꯦ ꯄꯥꯡꯊꯣꯛꯆꯈꯤꯕ
2: ꯑꯗꯣ ꯍꯧꯖꯤꯛꯀꯤ ꯍꯥꯏꯔꯤꯕ ꯋꯥꯛꯁꯦꯠꯁꯤꯗ ꯇ꯭ꯔꯦꯅꯤꯡ ꯄꯤꯔꯤꯁꯦ ꯁꯦ ꯌꯥꯎꯔꯤꯕ ꯁꯦꯜ ꯍꯦꯜ ꯒ꯭ꯔꯨꯞ ꯕꯦꯂꯦꯞꯁꯤꯗ ꯌꯥꯎꯔꯤꯕ ꯃꯤꯁꯤꯡꯁꯤꯔ ꯅꯠꯇ꯭ꯔꯒ ꯑꯩꯈꯣꯏꯒꯤ ꯂꯩꯀꯥꯏꯒꯤ ꯑꯇꯣꯞꯄ ꯅꯨꯄꯤꯁꯤꯡ ꯂꯀꯔꯝ ꯀꯔꯝꯕ ꯃꯤꯑꯣꯏꯁꯤꯡ
1: ꯁꯨꯃꯥꯏꯅ ꯇꯧꯏ ꯃꯦꯝ ꯑꯍꯥꯟꯕꯗꯗꯤ ꯑꯩꯈꯣꯏꯅ ꯃꯇꯝꯗꯨꯗꯗꯤ ꯕꯦꯂꯦꯞ ꯂꯥꯛꯇ꯭ꯔꯤꯀꯣ ꯃꯃꯥꯡꯗꯗꯤ ꯑꯩꯈꯣꯏꯒꯤ ꯂꯩꯀꯥꯏꯗꯨꯒꯤ ꯑꯣꯏꯕ ꯃꯦꯝꯕꯔꯈꯩꯅ ꯑꯣꯏꯅ ꯇꯧꯏꯕ ꯑꯩꯈꯣꯏꯒꯤ ꯇ꯭ꯔꯦꯅꯤꯡꯁꯦ ꯑꯗꯣ ꯍꯧꯖꯤꯛꯇꯤ ꯕꯦꯂꯦꯞꯁꯦ ꯂꯩꯔꯕꯅꯤꯅ ꯕꯦꯂꯦꯞꯁꯤꯗꯒꯤ ꯄꯨꯁꯟꯖꯔꯒ ꯑꯩꯈꯣꯏ ꯕꯦꯂꯦꯞꯁꯤꯒꯤ ꯁꯥꯏꯠꯇꯒꯤ ꯃꯦꯝꯕꯔ ꯀꯨꯟꯊ꯭ꯔꯥꯅ ꯁꯥꯕ ꯑꯃ ꯀꯨꯟꯅ ꯁꯥꯕ ꯑꯃ ꯇꯧꯔꯒ ꯇ꯭ꯔꯦꯅꯤꯡꯁꯦ ꯑꯃꯨꯛ ꯇꯧꯖꯈ꯭ꯔꯦ ꯑꯗ ꯀꯨꯏꯔꯛꯑꯕꯅꯤꯅ ꯃꯃꯥꯡꯗ ꯕꯦꯂꯦꯞꯁꯤꯅ ꯅꯧꯕ ꯑꯣꯏꯕ ꯑꯗꯨꯅ ꯍꯧꯖꯤꯛ ꯍꯧꯖꯤꯛꯀꯤ ꯑꯣꯏꯅꯗꯤ ꯃꯦꯝꯕꯔ ꯌꯥꯡꯈꯩ ꯃꯨꯛꯅ ꯇꯧꯔꯒ ꯇꯧꯈ꯭ꯔꯦ
2: ꯍꯥꯏꯁꯤꯅꯗꯤ ꯄ꯭ꯔꯤꯌꯣꯕ꯭ꯂꯥ ꯑꯩꯈꯣꯏꯒꯤ ꯇ꯭ꯔꯦꯅꯤꯡ ꯁꯦꯟꯇꯔꯁꯤꯗ ꯕꯦꯂꯦꯞꯁꯤꯒꯤ ꯃꯦꯝꯕꯔ ꯈꯨꯗꯤꯡꯃꯛꯁꯨ ꯄꯤꯔꯕꯅꯤꯅ ꯑꯩꯈꯣꯏ ꯅꯨꯄꯤ ꯑꯣꯏꯕꯒꯤ ꯁꯤꯟꯐꯝꯁꯦ ꯑꯗꯨꯝ ꯂꯣꯏ ꯍꯥꯏꯍꯟꯕꯅꯦꯕ ꯑꯗꯣ ꯍꯣꯏ ꯏꯁꯥꯅ ꯄꯥꯡꯊꯣꯛꯄꯤꯔꯛꯄ ꯊꯕꯛ ꯊꯧꯔꯝꯁꯤꯡ ꯑꯗꯩ ꯃꯌꯥꯝꯒꯤꯗꯃꯛꯇ ꯆꯥꯎꯈꯠꯅꯕ ꯇꯧꯕ ꯋꯥꯐꯝ ꯃꯌꯥꯝ ꯐꯣꯡꯗꯣꯛꯄꯤꯔꯦꯀꯣ ꯑꯗꯣ ꯉꯁꯥꯏ

0: ꯃꯗꯨ ꯃꯗꯨꯅ ꯃꯨꯅꯤꯀꯣ ꯑꯗꯨꯒ ꯆꯦ ꯆꯥꯛꯁꯨ ꯐꯖꯅ ꯁꯨꯃꯤꯟꯅꯁꯤ ꯁꯤꯅ ꯁꯤ ꯑꯣꯏꯅ ꯍꯥꯏꯖꯅꯤꯡꯉꯤ ꯃꯌꯥꯝ ꯄꯨꯝꯅꯃꯛꯀꯤ ꯑꯩꯈꯣꯏꯒꯤ ꯕꯦꯂꯦꯠ ꯄꯨꯝꯕꯒꯤ ꯃꯐꯝꯗ ꯑꯔꯣꯏꯕ ꯑꯣꯏꯅ ꯑꯩ ꯍꯩꯖꯗꯦ ꯑꯗꯣ ꯏꯁꯩ 왁한지 농아 해디 이문도 좀 내 작토록 봐 이문도 좀 아이디 학 왁한지 좀 타와이 와주 돼 이 생각 봐 아들이 농아를 세대 생각 또 봐
1: 아니 디디 아도 농아리 세 농아리 세나
0: 아이 이나우신 다이니 봐 뭐 이나우신 다 아이네 세 세 이세 농아이 빙학신 때 아이디 와카도 세고 아이디 나도 마신 마인드 파우덤 제서 이나우신 다 하이 하이 따라 아도 세 맞대 거든 딩간 저라게 이따만 자가다 살라니 아이디

0: 이게 farm도 되고 있잖아 수고 춤드나 아들이 양동 치자니 아 산나니 뽑아 아니 그걸래 하두나 아힘 주빠제 주히 춤도 있네 주히 춤가 봐봐 아마 소나 간다나 나 수기 매 랑부 컷바가이나 개노토로미 아 주히기 주바 춤 주바지 개노토로가 더고코 아스마야미 암농 시마탐두기 마얌 아강오링에기 이마나우 싱기 마얌 풀럭포코르파 아데 싱드가 나우리카포 마얌 마탐마탐두기 가이노네 호직푸디 호우레 아도 리마인 아무무 따오리 라이프세 농시우 마얌 파오용
1: 아돔나 호직 하리바 싱세 아돔가 마탐두다 풀럭키바 나우리카미나키바 마룹싱수 소이데나 막닝 싱비람가니 하나 타세
0: 하이 에시 암농 시자네 에코기 Lekaida koi inovo opian hoi lei ade di koi high school life ta koi suwas ade gi koi prem kuma uma kanto hoi ade ni goro hoi ngam nung shiwa koi group kai ni sa kulang sato ini sato na koi imana wei je suma tanda de loimba kai nota uri taba amok tau nadri ade baba hoi kai noin pusal musala sa ane sawi je tau ta moro mia laga ngak shanga bo matai da tau mia matanda da Kainogamu, Koyi, Kariaita, Saka, Inzanga, Sabia, Bungaro, Pegado, Tamapote, so I just went last Sana Vido, Koy Matraz, Yum Yum, the
1: Inkalabu
0: Matamo, Bagata, Kainu Kari, Nutida Vida. Oh, I do, ma'am, the Adobe, I know quite a gi, Nunchiza give a hide, and the Aigi, Flungi, the Gilagi, Hodokum, Mana, Yanan Tami, Tamodiagi, and the Angam Shakuing, the inner palms of Combire Flungi. Ah, Sida, Tamodia, the Haita Legitre, Tamodia, the Edit Toro, say Yamatan, Tabira, Yam Nuise, and his Haitagi.
1: Ahoy, Yam Nuise, Edudi, Tamona Su Habiriba, Combire Film, Masidagi, Tung Tam Kamalama, the Kunjako Margapun, the Conjelda, Consabai Botona, Sayangba, Aduga. Arambam Shyam, Aribam Shyam Sharmana, Sairang Bai Sai Se Kudol Tam Jage Tamina Se.
0: Thank you.

0: 나하롤 기콘젤 토람 다비리바 마룹싱보 다람녹제리 구름제리 나시게 토람다 부제르클리 사나봉기 섭담 토람마시다
1: 인터내셔널 슈터 아마디 인터내셔널 슈팅 스포츠 페더레이션 기 슈팅 자드 쇼이네레 비리바
0: 콩브라이랏밤 아시스 샤르마가 우나드나 와리와타이 샤바 우나저리 비싱 로린다 윰남 아마디 니키타 라스쿠마리 Sanabungi Saktamgi Ahan Batankakta Lobby Rasi Sanabungi Paudam

0: 타우름 다비름 리버싱부 공간기 타우름나 한바먹다다 다람노 옥제리 구름제리 이보아스요 위럭레
1: 어허이 여우자럭레 세베마
0: 피다솜다 랭센비오 이붕어
1: 파니파니 세베마
0: 이붕어가 씨에씨 염색하시는미니 나시기 타우름기 아로이바다 마호샤곰나 군자싱나 항비럭바 와항싱기 바꿈 비버기 타우름마두 탐세리 이붕어 아드먹부 타우름 호독자바 아시디 고이점 프레임칸트나 삭바 베나기 땅카카마컥 따미나시 마땅나 토이비나 캄바기 피사바기 마땅 니붕어 아두디 하이리버 베나시 나시게 토룸기 아한보이나 이칠르바 따미나시
1: 따미나시 제베마
2: 마몸 라린 마샤이비 마 토이비 마나이 세누와 짠비 아두나 아행 농틴 카악드나 Ningoni tanga ka do da, sere pisa, sere kum, sere kum, do da, sere pisa, do da, lading a gimmat. Pantoma five Sere ma boom, tung the yingling, a dubu. Mamum lalin masai be matubi, manaishin was san be any duna, sere pisa, tam duna lading a gimmatam da, ying was some was a hip hungry. Sere is he, karam do da ying shigi, by manung the kanduna lading a gimmatam. I be my bema, Mahaki Taluya Tumbi Taluya Tumbi, don't go to Iraga. Now, Masidi, Ewa Mahaki Sinkuna Hati Labaduna, Mahaki Taluya Tumbi, don't go to Iraga. Namum Lail Nasai be Matuibi Manai Sinwa Sanbi

0: 이락바 왕싱기 바콘 비바기 더르마드니 붕어 나시기 왕싱기 바콘 비나바기 다막다 엑스퍼트 오이나 아코이점 라탄 쿠마르 싱수 에코기 스튜디오다 랭신드나 레비리 나시기 더르마 시보 혹독 채너바기 다막다 나치 에코이나 탐색키바 모바일 넘버다 동안 동안 항비락바 왕싱 마탕 마탕 오이나 나치 로커체기
1: 파니 파니 시베마
0: 임세케이 세네밋 쿠딩기 공강기 토롬기 아로이바다 탐자바 군자싱 항비락바 왕싱기 바콤 비바기 토롬다 나시 왕싱부 바콤 비노바기 다막다 아카스바니 임팔기 스튜디오다 엑스퍼트이나 랭신 비리바시 ICAR 머니풀 센터 람펠파타 시니어 사이언티스트 플란페톨로지이나 톡부 비리바 아코이점 라탄 쿠마르 싱니 엑스퍼트 부한바막다다 공강기 토롬기 마이케데기 다람녹제리
1: 그럼제리
0: 나시기 왕바콤기 토롬시 혹독채너바기 다막다 아이코이나 탐사키바 모바일 넘버다 와츠업마디 텍스 메시지기 쿠탕다 항비락바 왕싱하나 마탕마탕나치 로컷제기 아한보이나 로컷제리바 왕아시부 항비락리바나 로케르푸란 하이노마콩데기 왕캠 난도니 바톡제기 아한바다 따톤아마디 이체마기 마팜다 나나우나 이콕노나 구름제리 따톤 나나우기 로우상감 아마 우제이 마시다 따리발레이나 아시 마톤 강신바 마라 차타바 감다바 레이나 아두가 아마나 나피 카라수 하우레 하이리바 레이나 아시가 나피 히닥시가 푼나 노무타다 히닥시 카파 야가드라 따톤 수가이나 아묵다 딱비라오 따톤기 바꿈타부 카우랑나 가이세리 하이두나 탐비라클리
1: 아 무지키 한구이라리바 와항 아시다 거기 레이나 마톤 강신 비포우다 따리바시가 거기 나피 히닥시가 분절라가 카파 야가드라 하이웨 와항니 아도 코이나 아하마 먹다다 자기 마톤 강젠 비하리 바 포우데 다리바시 거기 레이나 오르 무주야 디나 오르 무주야 아도나 다시행나 강톡 비로 마톤 아 거기 아톡나 비 밤바이 실럿 비가더니 아두가 자기 마이 마라 텐젤리 하리바시 거기 밤비지다 마나지 상외기 아상외기 하이비디 클로로플린 컨테인 하이 야오리바지 한다라고다디 마카기 마라즈도 한다라카니 아두는 사이마나두 낭절럭바기 아상미사 한다라고이다 먹다 마라다주 거기 텐젤라이니 아두가 자기 레이나지 코이나 와항지기 마뚱이나 코이나 좀 간자바다 마탐지기 암추나나 레이나디 만제디 마시 디나 거기 마이차이리바 강구가지나 거기 아상마사룩세 자토와 마뚱다 아딩가 호르나레 호바나 땅낭절럭바지 야암나 거기 도이나 탱가자바 거기 롱미징기 삼마샤마니 아드데가 자기 야마루이나 한가 이바 코시나시 거기 딜리닥시가 나피닥시가 분절라카 빠야가드라 하이바하시니 마시 따셴나 코이나 마탐지가 추나베 롱미야모이나디 마시 코이나 불라가디 카파닝데 아두보 아함바다 코이나 밤비시 마사칼라나기도 막다 하이바 거기 딜리닥 아지 코인 하나 갑토기기도 보니 아두가 딜리닥시 하나 갑토 마퉁지다 거기 눈이 망하는데 따라니 기 마퉁지 세이데 나피 히닥시 코이나 갑토나 보기 밤베 제스 마이너스 지나가다 보니 하디 아니지 본절라 코 마탐다 거기 레샤인가 아트니나 마팡은 강칼락바 파우더 소원바 코 아니지 본절라가 거기 자이게도 왜 갑고도 왜 스프레이도 코인 딩절 아니지 딩절라가 갑포 마탐다 거기 마팡은 강칼락바 주야 아두는 밤비더 소원기 바하지 엉 할락나 보기 밤에 이제 레이터분이나 야리 마카이 코이나 히다 카프토포 마탐지다 거기 동안 동안 아디 밤비잔 마사칼라라 마퉁다 코이 나피다 기잔 자이 나피다 하나 자이 마퉁다 딜리다 자이 나타 아제 스마이나 방토 비가니 아두가 파우지 호로포 마탐데디 코이 나피지 마칸 마칸 호부니나 나 자기 다리 바 나피두기 마나 코피 강구라 마나 쪼불 강구라 강데비다 코이나 나피다 실로 카프로 가주 간다비상게 두기 못이 한데이 아두나 코이나 롱미 징지다 코이나 하리바 다모 안난도기 코이 로펌지다 다시에나 하레가디 쿠나 밤베기 시즈나가한테 삥버지 아시막 자타비나바기 거기 도웅지 빠카빠야야네 칸데이마시 폭 자톡슐라 이거니야 누가 거기 자이마 방은 전자리버 로그두주 깡칼락비자 줄라 이거니
0: 나시기 아니슈보이나 로코체리바 와항아시부 항비르클리바나 이속 마카레카이데기 모이랑템 뱀뱀니 나찬나 따톤 아마디 이제마 아니부 코름제리 나쟁기 인콜다 꽈팜비 아니칵 타제이 마풍마레 파레 제히수 얌레 아두부 라이박티베디 마판디 사트라가 마히디 오이방감드레 카리 왓페나노 아묵타 탁비락라가디 나쟁나 푼시기 카우처로이 하이두나 탐비락리
1: 마시 코기 꽈팜비 하이바코 꽈팜비 하이바 나트라가 코기 유비팜비 하이바 강구시 코이 팜비 아마타기 그룹 타싱이 아두 마코이지 코이나 이름도 마시다 보라가 타바 맞던데 밤비디 양 파잖아 하고니 아두가 마이기가 자기 빤 부기장 아데기디 마판 샤라가 좀 마이워 빠상 아두기 마팅 님 거니 하이비디 마시 코이니 마팜지네 양 그래 주나바 와 밤비야 마 오이가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고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서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 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Lakaduri Bamani 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iba Singhi Wakalun Fongt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나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장영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디
1: 락카두리바 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다기 망아 파우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우 Hello.
2: Hello.
0: Hello. Good evening, Manipur. Ki thoram da dombu taram nokcheri. Hi, Biu Maruk.
2: Good evening, bye. Send number for jing jing degi. How are you, Biu Chowba?
0: How are you, Chowba? Biu taram nokcheri. Nungai biri ko.
2: Lang slumgi. Nungai isai chakki. Harauza doi chakki. Nakhoi mayamgi marakta. Insiba amadi. Yaore hadi beri chakko. Amka tadbiye me medam.
0: Yani, yani. Na woi madi sadananda loina na. Rosibi namadi kabita punna sakpaduga moirangthemi naugi mayekta RK Jitena sarang baisai si marubamadi radio tabiri basingi dama kudol tamjari
2: hoy hoy medam
0: hoy adumbu thaga chari